0: 내 기아타 데레.
1: 야?
2: 파카롱 오마이 에테이. 메 코레로 테 코토타
0: 파레아 데네.
3: 이 리리 오랑이 내가 오야다 마우리
4: 농아타유 옴부아
3: 다이라와 마이키 데아기나 디리오 이리랑이 모츠와케 오테로헤 디리오 오테아치아와 토아